0: 조서 그냥여 내 믿이었던 것이여 어마놀래셨던 백이여 조서 그냥여
1: Dankó Rádió. Körmenden FM 103,6. A Magyar Zene Rádiója.